0: 미름 다 자크레 하이나 이네는 카라 담비 욕고
1: 이비 마 아 호이 호이 호이
0: 어 아두디 이네 아이 아이 목 잘라기
1: 아 호이 호이 잘로 잘로 하이 하이 마락 마락 다니야 이네기 낙다 수카라가 라오고
2: 아, 깐따 함재게 봐.
1: 아, 까.
2: 어, 그노 판비리바 보품지부, 한 호텔로이나 파멈바 라니기 라니기 호텔 보품도 나타나시고.
1: 아, 많이 많이 이봉어.
2: 오.
1: 보품머신이. 아, 이봉어부. 그래, 리 리바 하이브 들었냐?
2: 많이 많이, 에이 이산.
1: 이 이비 말하니 나냐?
2: 호이.
1: 마부 소이더나 항바 라가니 하이름이냐?
2: 하, 그래 하이바. 라니나 아드마인 하이름라.
1: 아.
2: 오, 마나 호텔 팜블라키드리바. 호텔 도크시부. 마부 그리도 그래. 나바 예쁘 여러브라 하이바.
1: 아, 나바 막디 나티. 보파마시 마나네 이몬더네 연토마바니 뭐
2: 그래야
1: 마디 미름다 자크니 뭐 하이름이냐
2: 그래 미름다
1: 아아 이부모기 한가도 보시엔 카라수 레호마니 난라가네 카라비비코 하이드네 이니에다 시나람이 세세세 난라잉에 시다네 바이비코 이부모 나티 이비에 마라니가 카리 통나비바기 마리마타로 강디네 이베모도 마타야면 누가이더나 레이보 우이네
2: 아 아이 그린트 마리 통아디 마기 호텔 되기 아이나 사보라 헤헥 사바기 한가다바 레호보니
1: 오오
2: 아도 마부 마팜시다 아무카나 락로레다브라
1: 아 아도 막디네 뭐 이네 캄드레보 아 보팜마시기네 시상 순에 로이나 로이셀라메 가리군발락라디 가리타무게 하이로모 하이로모 가이수 한고이가노
2: 아 이네 가리군마마학락라디 시엘세 망운다 묵시네비크로 아이나 로키드레 하이드나 담비 마가 이게 파톡파신 동너게다 버클레이 마두파나르가 코노 망운다기 오이나 에이 로그자르게 아두가 이네 아이 아이 라미 하이브시 땅디 이네는 망원다 소이드는 땀비우고
1: 아 호이 호이
2: 아두디 아이 아무기 없자라게
1: 아아 호이 호이 잘로 잘로 이모
2: 아들기 시부 라니 이나트네 헤 그이분 마바 밤시들 아부 호텔 밤머리시디 아이 마이만악당 뜻장진게
0: 디마 세세 난기 강호바라도 시달래래
2: 라니
0: 아이마
2: 낭마 발롬다 잘루이 하이두 क्या कोई क्या हलक बा करी था बकिनो बा करम बाचिन मिल ले बकिनो नथरगा नसांगम दबरो नंग बा हाँ हायो आ किथिल की बोलक तो द पंब तो दगी शिगी कुलक शिद लागा पंब सीना पोषित याम ने हेन बक वारा करी नो नंग तोरी शिबो हाँ रानी लो लगी खनन लो लो बसुने Kayang kuih nung rot pengang gaduri nung penang na. Nang na, ibu, kungang negi horok pa matam mamagi pibam duko ino uri bro. Nga sisu, ibu, ngahing saing manam nam libray ba. Si, hayo.
0: Makatabirano dali ba.
2: Rani.
0: Ikang magamlag tani. Ikang magamlag tani.
2: Matam kaya masang na. Ay, nangi kongol liya kaya.
0: Dalemba, yang bagi asa yang hok terba, ngasih yang kang dana, lah yang bangam driba lain nama gak sagun.

0: 까리 보게 될까봐. 아이고, 핵다 한쪽도네 이상하게. 까리, 까리 노시디야. 지금만아. 루파, 락 양카에게 지금만아. 이마, 이씨, 아저씨, 아이기 민다. 루파, 락 양카에게 지금만아. 날이 한번 낙나 행운다 행운다 땀비라 입었고 놀 시부 가리노 가리노 시부 누가 신나 가리 신나 가리 오 시티 시티
1: 라니 아이나 마름 보이라가 낭기 분식이 힝자름바 람비 가이텔리 호텔 파무도 또 은기오 오이는 토크를 말해라니 센톡 람비 레이트나 능나 가야 하다 와네 힝람가니 능 아이부 와루가 눕고 하우크라바디 하우크라 아이나 비자크리바 센팜 카라 아두나 능기 힝나나바기 람비 아마 소이드나 신비드나 아와바까리 노 캉드나 누가 야이프나 렌바 오이비라 우고
0: 나렌바
1: 라니 Nupa thokna panggal thokna Nangi nating ay yaam na pangnungkibani Adubu Ay koy anigi marakta awang machingjaw gumapal amana thattuna lay kibana Ay upay lay kidre Ay anong buposting mapama mapirakle Hayeng dagiti nahak amadi Nung sirava iramdam si thadok aduna Ay Salagani.
0: Kari, salagani haiba.
1: Amuk halatuna, nangai unaba panglagani haiba ay tazare. Nasi unakiba aduna, nangai unazabagi aroiba mikup haiba to, oiragadaba mahali rani. Rani, thok pangam nalaki kraba, langla langjin pun kraba, loishin pam kankhidraba, Ekoi anigi wari se loishin pam amadi naiduna pankai amadi lehening kibane adubu aroi belamai oi kibana ipam lai kidre matangi mapok haiba ama leram labadi nang ei punsile pun semin naba mapu mana thojan bibo oi resnu kurani Nahaki, Dalemba.
0: Dalemba. Dalemba.

0: 님.
1: 아, 자키 영화.
2: 영화.
1: 알았구나. 다시 그 말 나왔어.
2: 아, 신동아 갈래?
1: 어, 갈래. 알았어, 생각로. 아, 달래. 괜찮아. 내 눈으로 그새 윤동래래.
2: 야, 윤키 윤막이. 아이와 제일 윤러. 내 만달 몰라.
1: 당황 미달래. 안 들을게 윤러.
2: 모이 모이 가오야 윤러. 유윤티라 민티라.
1: 아, 헤비코.

0: 이마! 어, 이마!
1: 어, 깨가우라게!
0: 나 술을 빠진 나도 내려매, 이마는 그래, 인친 비비수야, 아도 니네들, 나 안간게 푸야지, 부가리기노.
1: 오, 너희 돌란 마타키스티아도, 이마디 까봉암 뒤에, 쿠나리세, 낭캉바나트로, 아, 낭 푸리드드네, 라멘마기. 오, 너희 짝퉁, 미국도나네, 폰도우도나, 닥달까 떠오르게 영안 크라바니? 그 수도디 하이브니 닥터 기지에도 빠르게 예고
0: 와도 이만 칸데 범레디네 용시 달레디시 이마다 코이 홍 컸다니 아티디 미토 나타니 뭐이 머리 망가리 지마이 마이 마토 좀 떠리 나 수누 빠지 바부디 영신 비비야이드니 이마나
1: 오이네 영신 메데나니네 쿠빡 자리도
0: 이마 아랑 거 두만네 루이네 디카나니 야닝도노
1: 에이 낭수 아이네 장노 비요라이바 이마다 모 딱실라 누고

0: 나트만에는 큰 눈에 타와이세 와루리
1: 분식이 오이나 락라바 콩산이나 보자이 카라 야만바다기 토락바다 카라 티앵바니 이보도 타세비 집어 가리기노
0: 우사모노
1: 찬하토이 찬하토이
2: 마마
1: 마사토이 마마라이 이상하기다마 세 나비데이토 세 마마데이토 비게 이사토이바
2: 마마
1: 세
3: Tavire Radio Lila Oja Mono Aruiba Shadow Lila Sane Bigibuna Russia Focus
4: Mahindra's all electric SUVs, the BE6, XUV9E, and XUV9S, with a real world range of over 500 kilometers, lifetime battery warranty, and ultra fast charging from 20 to 80% in just 20 minutes. So, what are you waiting for? Visit Shiv's Auto Imphal for test drive today and bring home your dream car.
3: Akashvani Imphal, Audition Dokchari, Naharolgi, Konjil.

나 개개 모랑 성할로도 망하니 수분입니다. 아이나 남자 이라 내게네도 펑들어버니나 마둠다 아와버다 아버다 하는데나 마 공로 통로 살리 내가